0: 定要喺呢條最窄最窄嘅食街。咁啊，呢度有啲烤雞食啦。咁啊，呢度左右兩邊咧就有啲泰國菜，好耐好耐歷史噶啦。咁嚟呢條街咧最出名咧就係呢間車仔麵。咁啊，而家多咗有啲唔同嘅珍珠奶茶同埋飲品啦。就有一間好耐好耐歷史嘅菠蘿包。平時排隊咧，個老闆娘好惡，
1: 快啲，冇位，企埋一邊。
0: 咁啊，嚟到西貢個個都要打下卡，歇一歇腳。